모여라. 람모토 기레여라, 람모토 기레여라. 대포라카이 하케케, 대포라카이 하케케. 에르르테 후아타 하포키아, 에르르테 후아타 토모키아. 대오컹어 카우타 페레 모리오라 기테랑이 루아타 카우마 와루. 대오컹어 라나 피아 모리오라 기테 페누아 루아타 카우마 와루. 나 토모토 아투마토에가 하더마이테 토키 하우미에 후이에 타이키에.